0: 감사합니다. 안츠 세세모니.
1: 이 나는 뭐라나? 세세라.
2: 세세라. 아도 뭐랑아?
3: 지르시아 웨기아랑. 네야, 또래 뭐랑아? 그 지르시아. 아도 야치야 뭐랑? 아도 호도 뭐랑아?
2: 哎呀，
3: 嗯，啊，你落后个谁呀？是有什么意思？
2: 诶，
3: 无什么意思啊。
2: 哎，伊那讲有识来是无要紧啦。
3: 啊，你识来迄落边看看你是买什么物件？谁呀？是啊，就是一直外口空气带好。
2: 啊，去零下落，伊那讲无看迄个注定吼。
3: 嗯。
2: 都安尼食一碗面哦，愈食汤愈多。
3: 愈食愈大碗啦。
2: 对啊。
3: 嗯。
2: 大碗个反击。
3: 一般是拢有迄落创一支雨伞安尼啦，
2: 哦，系啦，
3: 嗯，
2: 啊，住伫个夜市啊边嘛是袂歹啦，用八道腰看都一
3: 单，方便啦，拢袂去腰掉啊，
2: 对啊，啊，不过阿良因食久嘛，
3: 买烂
2: 呀呢，礼拜日啊人因拢拖拖去别位咧食，
3: 啊，一定的啊，食几十年也煞袂生。
2: 哦，
3: 对唔，
2: 对啊，
3: 系啊系啊，等下食三顿都食到会身啊，都唔知要食啥。
2: 我去阿婆阿遐电头门，都敢那无迄个零下夜市啊咧。
3: 零下夜市啊？
2: 你阵啊无咧？
3: 唔知咧。
2: 有闹热啦，但是路诶未使摆起啦。
3: 迄阵我唔知出事未。
2: 啊，到路尾啊，才有安尼啦，系啦。
3: 应该还咧整他，嗯。
2: 来啦，尖线前吼。
3: 哎，
4: 是吗？这个尖线情吼。